0: 아이 쫄비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네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이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이 신다 따티 따오이네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멘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h the Loina Pang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laga complaint of Vig. HIV Eski 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Mayamna telephone ki kutanga tabi ninguna kanbirak pa Manipuri film amad. Film is saying lang tok tuna. Tahan jari besi, Akashwani Imphal ki FM Sangai Channel da santok sari ba good morning Manipur ki thoram dekini. Mathangi ko lo khachagi. Hello.
2: Hello, good morning. Beta.
1: Good morning, tarab nok sari.
2: Ma'am.
1: Ming lipa mong ta khang jage.
2: Thank you,
1: Welcome.

동안 동안 바세 석바 세석비 신기 콘젤다기 마타 마탕 오이네 다비리 마탕기 구돌다 몰레이저리 게라와 니에마디 발악 무첼 아니 보내 석미네 비세이

0: 이라 추고 얘라.
1: 응.
0: 와, 내 나이나 와칸도 내현민도 할 자.
1: 호이 호이. 자콜럭 빠기 마퉁이나 동안 동안 바 미오이바다 까나바 피바 보토케 아마스부터 이과. 아도 마시데시다 코이나 시즌나 바하이트라가디. 아도 마 망자바시나 아무 켈라가도이네바. 아도나 하이나 생나 시즌나 하닝 바기 아팜바두니 퐁도피럭바세. 얌 누가이저레 아도디 마탕기 리스너 싱다 아무 그동 잡아서 삐져라게 짝 막하다 나 하우나 아무 자토피로 허이허이
0: 다가짜리
1: 다가짜리

0: 아이 이런 시대에 내가 되게 그런 사나토이네.
1: 사나토.
0: 나는 이 사이 아마 같은 매 안고라르기 말았다 이 사이 타기도.
1: 음흠.
0: 찍찍 라오에.
1: 허잉
0: 라오에.
1: 허이. 허이 허이. 매 암는 우시네 다비도 타게체리.
0: 와팜 마 마티엠탕.
1: 하이뷰.
0: 하이제게.
1: 하이뷰 하이뷰.
0: 네 뭐 거 이제 내담 피브나이.
1: 허이.
0: 누가 민웅 시네주. 한바주 매암 레이코메다.
1: 음흠.
0: 누가 누시바 마칸주 매암 자메.
1: 허이.
0: 또 아이나 하진님 바이 따라가디. 내담 누아이스파 매암시 마이 마이기 레이레나 랑니코메다.
1: 음흠.
0: 또 아이기 실라이 누아이스데. 누가 아이기 팜다 매담.
1: 음흠.
0: 거기 아이기 당호이 속보야 바이 따라.
1: 음흠.
0: 하나 보면은 또 레레레가수 우리 have to 강의로다마도 아이나 하진님 바이 따라가디 좀더 편호바.
1: 음흠.
0: 또 봤다 봐도 그러면 이제 꽁꽁 모이는 남아야지.
1: 호이
0: 호이. 아빠도 좀 부족하니. 생각하니. 생각 봐 이제 아빠 봐도 생각하니 남아.
1: 호이 호이. 생각
0: 생각이.
1: 음.
0: 또 위암 타임에 남아 거기에도. 와지. 좀 고비지 좀 다리 와나 또 이도지나 좀 아이 밥 모이고 준비 녹숨 오이리. 이도지나.
1: 호이 호이.
0: 고비 위암 타봐도. 거기 뭐 망한다 비다.
1: 하이다래매라.
0: 그. 아이고 비제 많이 싸게네 칼이 농기 좀 해자락 따라가 뒤는람 비제를 시도기도 말해봐.
1: 또
0: 콜라르네.
1: 와 번난다 보이서노.
0: 땅 따라가다. 아비 범에다.
1: 다지 다지.
0: 농기 땅 따라가다 빠카네 빠카네 하이도 빠칼리네 나 완지 빠카도 파오.
1: 음.
0: 산 농주나 아무티 때이데도 빠톡빠 야오르메다. 농기 민이 땅 땅 따라가 뚝띠 보이 다리 땅 파도네도 하이브스 잡아나 때타이 무슨 뭐 마글리라네.
1: 마니 마니.
0: 아주 이외바 코이제메다.
1: 음흠.
0: 신나바나 디 콰이 파이.
1: 마니 마니 얌 파자보 펑카야 펑독피르 에 아르바 콜러스 오이레 솜나 사나토이나 과. 안두나 마얌 봄나 막세능시 자나나. 레미나시 하이보와 펑두니 탐비럭 빠세. 아 타겟 펑독 제리.
0: 아나에 수요도 오이디오 메다.
1: 어 이제게.
0: 나서다 타다로. 이 자나 사리 누웅 타에나 좀.
1: 호이.
0: 포포디나이티 피사리.
1: 호이 호이. 누가이나 피사비유.
0: 아마지 아마 마라키 장 타갈레이바지.
1: 호이 호이. 얌 누가이제리.
0: 그럼
1: 타나 타나.
0: 메디 비 마얌테. 통화도 올래래 로이나 벅레미나라시 누시잖아나 시하자라 가이 탐자라게 마담 아나요
1: 보디 오이제르게 마얌푸나 야이파미나라시 나사이 타자케베이세이시 마카타나 아두막 타자르게 마얌푸나 타미나시

0: HIV가 사고는 행리범 미호이싱부 한탄에기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호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호이싱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이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o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Adom Nathuram Tabi Ribasi Akashvanim Falki FM Sangai Channel Digini. Hauzik lan thok chari radio lila inge lai lila iba thok chom bilat mite lila puthok ba maibam isakanta puthok pada teng bang ba asem manglem ba hauzik tabi rasi radio lila inge lai

0: 농담 기라인 터 싱우 농담 까이파다바나 이몽모이비 잉엘레 나시 꼬롱 농담 터도 농파우 탁다닝 예이나나 따도나 야이비 농만 마따라바라 라인 터
1: 빨리
2: 휴씨 징고 이나리가 이막들은 샤노 미양창카요 이몽 잉엘레 터도 농파우 탁다
0: 덕박이 농담 권이더 고이사비 라포마 뚝다하버금 터도 농파우 탁다다 란제드라비 이몸 잉엘레 야이비 농만 마따라바
2: 샬로
0: 농담 티나탐람 보이더 고잉엘레
2: 토와이샬라마 나학창 포람 원드레가이 레멜 시데비 나학나 이몸 모이비 잉엘레 이보 록칭망한 비비요 능차 차동통 아요나 해통 벌렘 반타오 아니다 아요라란 낙비나바 여와 보면 보면 나제 천운의 해이샤노
0: 이사비 봉 온라인인 터 탕렌 나야 탕 아학바 왕렌 틴다 톡방자기 나 사노 레이마렌 시다비나 틴타다나 콩도 이제라
2: 틴타바데 샤노 틴타바데

0: 이샤노 과연 짧은 게 마마오
1: 탕레리 사비오 라이니토
0: 샤노 파리 레농 롤잘 창레이톤 빡캄마 파리 월바마라 마폴레기 야탕무 샤모 꼴렌토 통나이 진타 빵어디 파리마도 영암드리네 샤노
1: 탕레리 사비디 라이니토 미양 사케이나비오 이모험나이 스나기 마도시 마몸 시에다 마시아다 앙아오비 판담다 레스나 마도 우버디 Pai makaina nung nang nung ol parei hui ne sabi.
0: Shano, na thang len si da wai ao chu pai makaina pen nam di.
1: Sabi.

마이범 로스비나기 건절다 레소리 세이마다 비레 토론 다비리 베사카스 바님 펄기 상하이 채널 되겠니 허생하시는 비당 한마디 하이잉 상하이 채널 대 탐세리 버 토론 생 삼릅 능승 세리 토론 빠링 능승 서버 핵로이 버글 안톡 세그니 나하로 올기 건절 나시기 토론 다 로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기 마이로이 생가 인터랙션 떠오드나 와리 사부기 토론 탐세리 토론 안톡 비가 더버 생 시타란전 기티카 한마디 탐벨리나 구멍이 토론 강라 채널 대기를 일러오드나 다 한세가 니뿡 다루까미니 니푸 가시기 토론도 탐제리 옌드렘 범 메라저 메이테이디기 베나 아마디 로미싱나 PPVFRA 액 강부기 당하이 파다바 하이바시다 오이남 보보찬 제네틱스 앤 플랜 브리딩 ICAR 인디언 에그리컬처럴 인스티튜트 뉴 델리기 오누드나 와리 사바 우나비가더비 아마디 토르마스 후포톡비 농톰범 로마 타시기 사이 다한자가 니뿡 다렛까미니 니푸무나 타시기 세석바싱 Rubragi Sesak Pakangu, Sairingba Desendra Oinam, Putokpa Hikrusam Devendra. Ta Siki Sai Tahanjava Hikloi Bukasanuk Sagani, Pau Gisaktam. Numidang Pung Nepal Thamsari, Good Evening Manipur. Nasi Numaisi Nubidoivana Good Evening Manipur Thamsari, Live Phone In Manipuri Filmi Sai. Lamkoiwari De Yumpa Muiba Thorum, Ning Singh Bagi Mihu Thong Da Thamsari, Numidang Pung Mapal Kamidit Manga. Nasi Thorum Da, Sony Ga Unudana Wari Sabagi Marisuba Saru, Tahanjagani, Thorum Nantukpi Gadavamati, Putokpa Dilip Mayimbam. Manipuri Film Say Sing Sanuksagani, Nubidangpung Mapal Makai, Nubidangpung Tratamatamda, Tongatonganba Say Sakpasingi Konzelda, Geet Sanuksagani.

나하루기 건질 토름 다비리버싱부 다람도 옥제리 크룸제리 야시기 토름다 담제리 youth interaction 야시기 youth interaction 기 토름시다 부두나 락제리 Royal Academy of Science ki Mahiroi Singa unaduna wari watai saba unajari basindi hijam chitaranjan gitika samurai latbam thampalina longjam

0: 아가스바니 임팔기 나하롤기 군질기 더룸기 마눙챤나 산녹서리바 더룸 유트 인터랙션기 담악 아이 히잠시터렌젠 기티가 섬웨이 락파마드가 탐빌리나 아코이 훈네레제리마 파마시 레일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아코이 코모케트리 레카이데니 아두가 르네나 아코이 마팜시기 마힐로싱아시기 머릅싱가 우네자르가 와리와다이 사네바이 탄자두 록시 기티가 아두디 탐빌리나 아코이 하우지나바 더르시라
1: ihan hana momangi ro da phambiri ba koi mai ro sida hana changsalaga ngasi koi gi thoram sida kari garam bo wa phom thambire ha bu do hana taminasi
0: tasi
1: maru kiming life from high view aduga school la sida kari class thambi banu do thambio
2: ai kiming sabal ba ai to maranga ma saja mele kai dai ni ai haje class 11 ka jari
1: haje pu di science stream do thambiri do tung tarak pada karam ba career choose so bi ka do no
2: veterinary doctor ani ba
1: veterinary doctor oining haina choose to be se have the sanga gumba se hana de gi nushi bagi dugumba interest ama lai bi bagi rana straga medical line su atop atop pa am like re dubu veterinary room da hena changsin ba pam ni ba se kari gi
2: hana de ju tum sanga ni ne dum kha pam ja ba do ga jaga khara da veterinary doctor gi wat pa de gi dum sanga ka ga si ba khot pa do ka nu ngai da ba do gi ajni ba
1: ꯍꯣꯏ ꯑꯗꯨꯒ ꯉꯁꯤ ꯑꯩꯈꯣꯏꯒꯤ ꯂꯥꯛꯆꯔꯤꯕ ꯊꯧꯔꯝꯁꯤꯗ ꯃꯔꯨꯞꯀꯤ ꯑꯣꯏꯕ ꯃꯤꯌꯥꯝꯗ ꯊꯝꯕꯤꯅꯤꯡꯕ ꯍꯥꯏꯕ ꯇꯥꯔꯦ ꯀꯔꯤ ꯀꯔꯝꯕ ꯋꯥꯐꯝ ꯊꯝꯕꯤꯅꯤꯡꯉꯤ
2: ꯑꯩꯒꯤ ꯑꯣꯏꯅ ꯍꯥꯏꯕ ꯇꯥꯔꯒꯗꯤ

0: 여보세요, 못한기 폰 로커서리. 할로? 할로?
1: 할로?
0: Good evening. Good evening. 가나와 비라보노?
1: 아이, 누께 브라라이루 무콩르기 원켄 난도니 샤스.
0: 난도 와이 비부고?
1: 어.
0: 호이, 난도 가람 비세이타시기?
1: 그게 브라라이기 메리다.
0: 브라라이기 메리 폰드기?
1: 이 군제베아니 샤까?
0: 호이.
1: Funny,
0: say, Lantuxeri Taminersi.

알아오보기 민옥, 능기 민옥 보이리더라. 암만 번웅 시버기 말에 맘마다 아이부 사나미나 루시 하이나 보비라가 못밑 분신두나 탐비람 러버수 능기 농시 석담디 나시수 못 분아이드나 우리 이동 우파이 레이트나 땡타 분했더나 아이기 방글라목 레이트라 말이.